그 부모가 아버지 허락을 주시더만 아버지 시도하고 미아버지 아티에 나자페다 그 타도지 시황아 아티베냐가 나비 마마 그 아티레종아 아버지 허락 그 부모가 화화 스와디크라.